그 머리 다 똑같아도 이제 지나가 딱 국가에 내가 로 방금 말해도 딱 돌아가요. 이 부분 뭐 어제 모자로 면 조카래 제가 밑에 기 때도 너도 똑같아도 또 이때 바로 그런 말도 딱 돌아가죠. 이 부분 것도 되는 거 내가 뭐 예, 새로운 것에 노기로도 된다든가 이 노기로도 이제